0: 계산기 앞에 살아서 감사.
1: 계산기 앞에 살아서 감사. 계산기 앞에 살아서 감사. 계산기 앞에 살아서 감사. 계산기 앞에 살아서 감사. 계산기 앞에 살아서 감사. 계산기 앞에 살아서 감사. 계산기 앞에 살아서 감사. 계산기 앞에 살아서 감사. 계산기 앞에 살아서 감사. 계산기 앞에 살아서 감사. 계산기 앞에 살아서 감사. 계산기 앞에 살아서 감사. 계산기 앞에 살아서 감사. 계산기 앞에 살아서 감사. 계산기 앞에 살아서 감사. 계산기 앞에 살아서 감사. 계산기 앞에 살아서 감사. 계산기 앞에 살아서 감사. 계산기 앞에 살아서 감사. 계산기 앞에 살아서 감사. 계산기 앞에 살아서 감사. 계산기 앞에 살아서 감사. 계산기 앞에 살아서 감사. 계산기 앞에 살아